0: 받은 부부와 아마 은야미
1: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 은야미